0: 때 거머도 거머도 거머도 거머도 거머도 거머도
1: 하나일에
2: Radio Corriente enciende la fiesta en tu fin de semana.